풍경, 심오한 역사 내포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필수 방문지로 됐습니다. 모두들 이곳에서 삼국의 경치를 감상하고 변경의 역사를 회상하며 민속의 운치를 음미하고 당풍 해운, 다채로운 군촌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감수하면서 즐겁고 상서로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군촌 방천 풍경구 영호각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삼국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장엄한 경관에 모두들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어올려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보기 드문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두만강 류역 민속문화관 민족용 오대징 조제 전시청도 마찬가지로 인기로 차 넘쳤는데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의 침륜 속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방천 풍경구에서는 특색 민속 활동을 출범해 시간대별로 민족무용, 조선족 접촉 서극 등 프로그램을 보여줌으로써 관광객들이 근거리에서 무형문화 유산의 매력을 느끼고 훈촌 민속 풍토를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방 제1천으로 불리는 경신진 방천촌에서는 청색 벽돌과 기와로 지어진 조선족 전통 가옥이 푸른 나무, 붉은 꽃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소박한 변경 향촌의 정취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시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힘을 발휘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운수 환경을 전력으로 수호하고 교통운수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계절 양호 특점과 결부해 훈촌시 도로 양호 부문에서는 국가와 상급 간선도로 종점 구간의 순찰 빈도를 가강하고 변구 청소, 로면 홈체기, 균열 등을 제때 처리해 도로구역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함으로써 도로의 평정과 원활함을 확보했습니다. 훈촌시 교통운수 종합행정집법제대 집법 1군들은 검사하면서 선전하고 지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교통 중추 등 중점 구역에 모호를 받고 한도 초과 적재, 불법 운영 등 위법 행위를 호되게 타격해 운수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5.1 연휴 기간 여객 흐름 고봉의 특점에 비추어 로면 소통을 강화하고 로선 인도, 응급 방조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집법 강도와 봉사 온도로 군중들의 출행을 수호했습니다. 훈촌시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책임으로 원활한 소통을 수호하고 고수로 책임을 해석하면서 광범한 군중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전국 각지에서 온 삼육 가정이 훈촌에 찾아와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날 감상 중화민족 한가족 체험 활동에 참여했는데 당풍 해운 다채 훈촌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각 민족 간 왕래 교류 융합의 화합 선율을 올렸습니다. 훈을 고속도로 훈촌 출입구에서 길림새에서 온 양 씨 가족은 고속도로에서 내리자마자 훈촌 이 도시의 열정을 감수했습니다. 원활한 접대 봉사를 위해 훈촌시는 접대 사업을 정교하게 준비 배치함으로써 외지 가정이 훈촌에 발을 붙이는 순간부터 세심한 봉사를 감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화가도 민안사회구역에서 심양, 대련, 장춘 등지에서 온 초청 외지 가정과 사회구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 김치, 순대 등 특색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공급을 풍부히 하고 변경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훈촌시에서는 훈촌 방천 풍경구,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 와스터쿠 활락섬 등 주요 풍경구에서 무형문화 유산 문화축제, 민족 전통 공연, 러시아 풍정 공연 등 다양한 특색 문화관광 계열 활동을 정성껏 기획 출범하고 당풍 해운, 다채 훈촌이라는 도시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 초청된 외제 가족들이 이 변경 도시의 다원 문화와 따뜻한 환대를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은 다국 쇼핑 더하기 왕홍 방문 더하기 몰입형 문화 체험의 다원화 운영 모습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레저 소비, 관광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에 들어서면 특색 있는 상가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품다, 로취다, 홍발 우선 등 슈퍼마켓에는 각종 수입 상품들이 즐비하며 관광객들은 쇼핑 바구니를 들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꼼꼼히 고르고 있습니다. 상품성 내 킹크랩 전시 판매관 또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온라인 다국 전자 상거래 판매와 오프라인 신소매를 융합한 신형 체험관으로 관내 림시 양식장에는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킹크랩이 가득했는데 모두 알이 꽉차 튼튼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쇼핑과 식사 편의를 보장하고자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 내각 상가에서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편의시설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인원을 배치해 상품성 내 관광객 동선을 안내하고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은 관광객 유동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당풍 고운과 시장의 정추가 어우러지고 삼국 풍미와 문화 관광 체험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야간 나들이 방문, 레저 소비 열전 목적지로 떠오르며 훈촌 야간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들어오자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로점이 빽빽하게 늘어서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스칩니다. 훈촌 특색의 음식 문화 창구인 이곳은 여러 국가의 맛이 집결돼 한 도시에서 삼국 음식을 맛보는 미각 체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 곳곳에는 경쾌하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가 감돌면서 대량의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동행해 공연 관람, 야시장 나들이, 미식 맛보기, 야경 감상 등을 즐기며 야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5일 기간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은 시정 정취, 문화적 향취, 국제적 품격으로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 야간 유동 인구와 소비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야간 경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는 것으로 문화 관광 상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경 도시의 밤이 더욱 다채롭고 도시가 더욱 활력으로 차 넘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성토그룹에서는 그날의 전국 문명도시 건설 동원 대회를 소집해 시당위 시정부의 도시건설 사포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전체 간부와 종업원들이 일심 협력해 실속 있게 일하도록 동원함으로써 국유기업의 담당으로 훈촌에서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토그룹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회에서는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상하가 한마음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임무 목록과 대조해 일일이 정리하며 전원이 출진하고 전역이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종점 임무의 모호를 받고 도시건설 관근 환절을 조시하며 서구역 무릎봉사의 정밀화 제고를 전력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공원 광장의 문명 향상, 원림 녹지 관리 보수, 급수 난방 민생 보장 등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도시 중점 공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건설 경성 조건을 튼튼히 다지며 기층 치리와 환경 정돈에 적극 참여하고 농후한 도시 건설 선전 분위기를 전방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이는 여객 흐름 코봉의 독점에 비추어 로면 소통을 강화하고 로선 인도, 응급 방조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집법 강도와 봉사 온도로 군중들의 출행을 수호했습니다. 훈촌시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책임으로 원활한 소통을 수호하고 고수로 책임을 해석하면서 광범한 군중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전국 각지에서 온36 가정이 훈촌에 찾아와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날 감상 중화민족 한가족 체험 활동에 참여했는데 당풍 해운 다채 훈촌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감 있게 체험하면서 각 민족 간 왕래 교류 융합의 화합 선율을 올렸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훈촌 출입구에서 길림시에서 온 양씨 가족은 고속도로에서 내리자마자 훈촌 이 도시의 열정을 감수했습니다. 원활한 접대 봉사를 위해 훈촌시는 접대 사업을 정교하게 준비 배치함으로써 외지 가정이 훈촌에 발을 붙이는 순간부터 세심한 봉사를 감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화가도 민안사회구역에서 심양 대련 장춘 등지에서 온 초청 외지 가정과 사회구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 김치, 순대 등 특색 음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공급을 풍부히 하고 변경 도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훈촌시에서는 훈촌 방천 풍경구, 훈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 와스토크 활락섬 등 주요 풍경구에서 무형문화유산 문화축제, 민족 전통 공연, 러시아 풍전 공연 등 다양한 특색 문화 관광 계열 활동을 정성껏 기획 출범하고 당풍 해운 다채 훈촌이라는 도시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내 초청된 외지의 가족들이 이 변경 도시의 다원 문화와 따뜻한 환대를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은 다국 쇼핑 더하기 왕홍 방문 더하기 몰입형 문화 체험에 다원화 운영 모습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레저 소비, 관광 방문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에 들어서면 특색 있는 상가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품다, 로취다, 홍발 우선 등 슈퍼마켓에는 각종 수입 상품들이 즐비하며 관광객들은 쇼핑 바구니를 들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꼼꼼히 고르고 있습니다. 상품성 내 킹크랩 전시 판매관 또한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온라인 다국 전자 상거래 판매와 오프라인 신소매를 융합한 신형 체험관으로 관내 림시 양식장에는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킹크랩이 가득했는데 모두 알이 꽉차 튼튼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의 쇼핑과 식사 편의를 보장하고자 훈촌 동북아 국제 상품성 내각 상가에서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편의시설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 인원을 배치해 상품성 내 관광객 동선을 안내하고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절 연휴 기간 훈촌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은 관광객 유동 코봉을 맞이했습니다. 당풍 고운과 시정의 정취가 어우러지고 삼국 풍미와 문화관광 체험이 어우러져 시민과 관광객들의 야간 나들이 방문, 레저 소비 열전 목적지로 떠오르며 훈촌 야간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밤 장막이 들어오자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로점이 빽빽하게 늘어서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스칩니다. 훈촌 특색의 음식 문화 창구인 이곳은 여러 국가의 맛이 집결돼 한 도시에서 삼국 음식을 맛보는 미각 체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휴를 맞아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 곳곳에는 경쾌하고 활기찬 명절 분위기가 감돌면서 대량의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동행해 공연 관람, 야시장 나들이, 미식 맛보기, 야경 감상 등을 즐기며 야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5일 기간 한당 문화거리 야시장은 시정 정취, 문화적 향취, 국제적 품격으로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해
야간 유동 인구와 소비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에서는 야간 경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문화 관광 소비 전경을 풍부히 하는 것으로 문화 관광 상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변경 도시의 밤이 더욱 다채롭고 도시가 더욱 활력으로 차 넘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성토그룹에서는 그날의 전국 문명도시 건설 동원 대회를 소집해 시당위 시정부의 도시건설 사포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전체 간부와 종업원들이 일심 협력해 실속 있게 일하도록 동원함으로써 국유기업의 담당으로 훈촌에서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토그룹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회에서는 전국 문명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도시 품질을 향상시키고 민생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상하가 한마음으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임무 목록과 대조해 일일이 정리하며 전원이 출진하고 전역이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종점 임무에 모호를 받고 도시건설 관근 환절을 조시하며 서구역 무릎봉사의 정밀화 제고를 전력으로 틀어줘야 합니다. 공원 광장의 문명 향상, 원림 녹지 관리 보수, 급수 난방 민생 보장 등 사업의 질 제고와 증효를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도시 중점 공사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도시 건설 경성 조건을 튼튼히 다지며 기층 치리와 환경 정돈에 적극 참여하고 농후한 도시 건설 선전 분위기를 전방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첫기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5월 23일에 개막됩니다. 다국 관광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이 변경 소도시를 찾아 몰입식 체험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삶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정부 정보판공실 소식에 따르면 2026년 첫기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가 5월 23일 려녕, 길림, 흥룡강 내몽골 4개성 자치구에서 동시에 개막됩니다. 이번 대회는 려녕, 길림, 흥룡강 및 내몽골 4개 지역에서 공동 주최하는데 전민 권신의 국가 전략에 부응하고 지역 체육 협력을 심화하는 혁신적 실천입니다. 길림 경기구에는 장춘, 연변 조선족 자치주 두 대표팀이 출전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장춘팀은 아태 유소년팀을 기반으로 사회축구 핵심 인력을 통합했고 연변팀은 축구의 고향 유전자를 계승해 지역 각계 인재를 연동했습니다. 두 팀 모두 체계적인 합동 훈련을 마치고 량완 경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운영 측면에서 길림 경기구에서는 총 7차례 홈 경기가 열리며 장춘 4경기, 연변 3경기로 진행됩니다. 현재 두 지역 홈 경기장은 시설 개선, 승격을 마치고 전업 경기 대회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류에 따르면 5월 23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막식이 개최되는데 대회를 매개로 문화 관광 상업 융합을 추진하고 경기 관람 플러스 문화 관광 로선과 소비 할인 혜택을 출시하며 문화 창의 제품 전시, 민속 공연 등 부대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두 단계 협찬사 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투자 유치를 추진해 사회 자본의 참여를 흡인할 계획입니다. 얼절 연휴 기간 중로조 삼국 접경 지대에 위치한 길림성 군촌시는 1년 중 가장 활력 넘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국 관광이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국경을 넘어 이 변경 소도시를 찾아 몰입식 체험을 통해 중국 전통 문화의 매력과 삶의 정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훈촌 한일구 쑥뜸 당에는 진한 쑥향기가 가득 퍼집니다. 물리치료 침대에서는 러시아 울라지 보스토크에서 온 류다가 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급 무형문화유산인 만족 쑥뜸은 부드럽고 효과적인 치료 효능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종이 양생의 독특한 매력을 감수하는 외에도 정통 가정식 중식을 맛보는 것이 러시아 관광객들이 생활의 정취를 느끼는 새로운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해동가도 리몬 사회구역 경로식당은 깨끗한 식사 환경,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가정식 요리,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먼 길을 온 러시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년에 훈촌시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우세 의탁해 다국 관광 봉사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문화 관광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중이 양생, 민속 체험, 미식 문화를 다국 관광에 깊이 융합시켜 변경 문화 관광 명함장을 지속적으로 빛낸 데서 갈수록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훈촌에는 이런 대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국문과 함께하고 경계비를 이웃으로 삼으면서 뇌약볕과 매서운 바람 속에서 일터를 수호하고 봉사로 발전에 조력하며 진정으로 단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자에게 경의를 새로정에서 분진 저물란에서는 고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를 찾아 국문 수호자들의 노동의 풍채를 감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나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일대 민경들은 이 국문선에 상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시각각 정치적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업무 기능과 엄격한 사업 작품을 기밀히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상시화된 실전 훈련과 업무 양성은 그들에게 예리한 안목을 갖게 했고 무너지지 않는 견관 안전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공문 당건설 일체화 전략을 둘러싸고 통관 절차를 주동적으로 최적화하고 원스톱 검사, 녹색 통로 등 변민 조치를 잇따라 시달해 동상구 통관 효율을 크게 제고했습니다. 평소 근무일 때 민경들은 또 주동적으로 동상구를 벗어나 주둔지 촌마을에 심입해 군중들에게 당의 정책을 선전하고 빈곤층 부축에 적극 참여해 곤란 군중과 교류를 맺고 친인처럼 지내면서 군중들과 깊은 정을 쌓았습니다. 친근한 노력은 값진 영예로 이어졌습니다. 그날의 고나 주립경 변방검사소 근무일 때는 집체 3등공 집체상을 수상했으며 성직석 기관 4강 당지부, 길림변경검사 정소 4강 당지부로 선정됐고 공청단 훈촌시위에서 수여한 정년문명호, 오사 붉은기 단지부 등 다수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어떤 이들은 여행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귀가길에 오르지만 늘 일터를 지키고 묵묵히 헌신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책임의 가장 평범한 의미를 되새기고 땀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10시 DC 매체 유한회사 훈춘 분회사의 사업일꾼들은 제시간에 신안가도 령원 사회구역 주민들의 집에서 입실 점검 봉사를 전개합니다. 연휴 기간 텔레비전 방송의 안전한 방송과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고자 회사에서는 사전에 응급 대비책을 제정하고 입실 점검으로 원활함을 보장하고 선전 설명하는 등 실제 행동으로 군중들의 연휴 시청각 체험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명절 기간 군중 안전 보장 사업을 절실히 하고 관할 구역의 사회 안전과 변경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하고자 훈촌 변경 관리대대 영안 변경 파출소에서는 적극 대응하고 과학적으로 포치하면서 순라 방문 선전 등 방식으로 일선을 굳게 지켜 관할 구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상서로운 5.1절 연휴를 보내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 와스터크 환락섬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섰고 관광객들은 질서 있게 스캔하여 입장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면 러시아풍 건축물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고 마트 료시카 인형 장식이 곳곳에 보입니다.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동섬 구역에는 달선식 롤러코스터, 해적선 등 인기 놀이시설 앞에 줄 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스릴 넘치는 체험을 통해 속도와 흥분을 만끽했습니다. 서섬 구역에서는 관람차와 회전 목마가 느리게 돌아가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곁에서 아이들을 지키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따뜻한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다양한 놀이시설 외에도 공원 내에서는 4대 주제 활동이 연이어 펼쳐졌고 광대축제, 전자음축제, 가무공연 등이 번갈아 진행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훈순 와스터그 환락섬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는데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리정비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안전팀을 배치해 공원 곳곳에서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휴

0: 즐거움을 찾고 과학 지식을 함께 배웁니다. 얼절 연휴기간 훈촌동북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은 생태를 매개로 과학보급을 다리로 삼아 관광객들이 호랑이와 표범의 비밀을 탐구하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의 생태 매력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연휴기간 가족관광, 연구학습관광의 인기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훈촌동북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 들어서면 생동감 넘치는 동북호랑이, 동북표범 표범이 한눈에 안겨오는데 몰입형 생태 장면 재현과 어우러져 마치 광활한 원시림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관광객들은 걸으며 관람하면서 즐거운 학습을 통해 희귀 야생 동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원활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절실히 보장하고자 훈촌동북호랑이 표범자연과학보급관에서는 연휴 전시설 및 장비 점검 정비를 마쳤습니다. 또 종업원 업무 양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현장 질서 유지, 관람 안내 등 便民 봉사를 제공해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따뜻하고 편리한 연휴 관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훈천시 삼가자 만족향에서는 자원 우세를 입각해 특색 재배 산업에 대한 부축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산업 사슬을 부단히 보완하며 과학기술 지지를 강화해 특색 재배 산업의 규모화, 브랜드화, 다원화 발전을 추동하면서 산업 흥성으로 향촌진흥의 새로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가자 만족향 효성 딸기 재배원입니다. 재배원에는 온실 하우스가 불규칙하게 배열됐고 하우스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새빨간 딸기 넝쿨 사이로 빨간 열매가 가지에 가득 맺혀 있고 과일 향기가 넘쳐납니다. 재배 후 구경향은 일왕 사이를 오가며 자리 익은 딸기를 정성껏 채집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삼가자 만족향에서는 현지 실정에 따른 발전, 특색 발전, 품질 향상과 효율 증가의 사례를 견지하면서 시장 수요를 향도로 딸기, 블루베리, 유기농 채소 등 고효율 경제 작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왔습니다. 농업산업이 단순 재배소 다원화 증수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특색 재배 산업이 농호 지부의 황금 열쇠로 되게 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张志成用手指着这个箱子，我说：“里边人听见没？你是谁？你赶紧说话！什么人派你来的？你想要干什么？你怎么知道我的宝葫芦在箱子里面？说！”贺萧也说：“你倒说话呀！再不说话，我把你火化为灰，烧死你！”连问数遍，没有反应。箱子里不言语。张九六那意思，把箱子盖打开，把这人抓住，然后再进行审讯。贺萧一拨了脑袋：“不行！”方才你看见没？此人轻功占着一绝，随着人头，他能窜进暗室。这人多大的功夫？把箱子盖一打开，揉下他跑了，咱们不前功尽弃吗？那驸马依你的意思，我的意思，给我放火烧！那葫芦和药，哎呀，我那葫芦不怕烧。你放心吧，那药咱有的是，只要把这小子烧死就行。吴王张士诚点头同意，马上用铁线把这箱子给吊起来，底下架好了干柴，泼上了鱼油，一把火给点着了。箱子在半空悬着，霎时之间，浓烟四起，烈焰飞腾，烧得嘎巴嘎巴直响。南侠那脸都白了，心中思想：二弟，哥哥救不了你了。哎呀，按理说我是得帮忙，可是你大嫂一家人都在这儿呢，我唯救你能把我一家